0: 찾아 에이다 비치게 한게 여기다
1: 드러나셔 메이트 미기 바지 호이 다브치엔
0: 아 이미가 어디가 어디게 되는 짓인데 네 나나 인력 다운을 치다 지메지네 유미도 어떻게 미유미도 어떻게 된 게야 예요 되게 네게 이미가 어디요 이미가 이렇게 되게 되게 안 있으면 아마 왠지 왠지 메이트만 근데 내가 인미인 요 피포 시키니까 아무도 안 사. 이게 시민만의 인권인지 개가 민주민도 개사. 왜시게 시민이었어? 내가 독스마이야 전.
1: 아유야이 존나셔지, 비트싱야지, 니스트모가드미노가 비트송야 존나셔지, 나시게 뮤트시트드민 존해 나셔지. 저야 보듯이 샤미트 미고인의 뮤트싱 존해 오메가즈가 이다 비트신.
0: 아,
1: 아이 왜 아직 듣는 거 같은 나셔 해지 데이트 미게 이제 야임 희고인 후에 이 답을 쓰인
0: 야 시체가 뭐지 그거다 애비가 지원지 제가 이거 좀 쉬워 다 같이 미워 트레이닝 더 베스트 패밀리 내가 이거 또 누가 그래요 지원지 있다 저스 미다 지금 지원지 같이 생각 내가 지금 다 This can just make all this fault among this book. She's engine got that answer. And visit that Korea Hidega.
1: Okay, oh, hell, we are here, Chimson Hennett now, yeah. We shouldn't Facebook.
0: Yeah, Så var han